0: 사랑?
1: 으응.
2: 에에?
0: 봐라. 봐라. 에? 소스.
2: 소스. 소스. 이름이 베시.
0: 에?
2: 군바라.
0: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마스 마스 낼대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함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